0: 야, 키즈 그거 아니야.
1: 아, 오케이. 아, let's go.
2: 오, 헤이든. 오,
0: 강고양이 씨.
1: 강고양이 강.
0: 무슨 소리야, 강고양이 씨?
1: 미안. 미안.
2: 아, 이거 한 번만
1: 잘 걸리는 거야.